0: Subayasta 10,000 제주요 1105. 카페 속출 레이더 1202 제주요 1105. 2,000 to 6,000 Nippon 232.
1: 자파니아 3006 인스트루먼트 1 3 2 4
2: 자파니아 3006 인스트루먼트 1 3 2 4

0: 도쿄 아프로치 코레네아 213이요. Maintain 5150 direct 구립. Information 파파.
1: 오레안 2131 도쿄 아프로치 러시아 남베 34 라이트 그리에 BS 13 어라이버 Maintain 5150.
0: 러닝 34라이트 클리어 스완프 탱고 어라이벌 맨테인 파나벨 150 코레네어 2131
1: 텐포스타 2719 리포터 액셉트 라이트 다운
2: 리포터 라이트 턴 텐포스타 2719
1: 제스타 25 리퀘어 디렉트 비너스 디스트로 맨테인 11000 캔슬 비너스 올 리스트릭션
3: Direct Venus, sustained and maintained 2511 CR, and so Venus helps to sustain the Jetstar 35.
1: Jetstar 25, Jetstar maintain 11000.
3: Jetstar maintain 11000, Jetstar 35.
1: MA 318, right heading 180, Vector 2, Gina, Distro maintain 9000.
3: Distro maintain 9000, heading 180, radar vectors, Emirates 318. Jetstar 25, confirm weather speed restriction applied Venus.
1: Jetstar 25, cancel Venus, all restriction.
3: Cancel all restrictions that we have to get started.
1: Tanner Poster 279 Harbor heading 270.
2: Tanner Poster 279, we can write some.
1: Tanner Poster 279, confirm, can you accept direct semi?
2: Hey, from Tanner Poster 279.
1: Tanner Poster 279, Russia Town, right heading 290.
2: Town right heading 290, Tanner Poster 279.
1: Orion 2131, Distro maintain 11000.
0: Distro maintain 11000, Korenia 2131.

0: 코리아 세븐원쓰리 다음 라이트링 190.
1: 다음 라이트링 190 코리아니아 세븐원쓰리.
0: 오헤니아 630 리크리아드 디렉트 비너.
2: Direct Vina, Bohemia 630.

0: 아시아나 10에 미디움 스피드 2 10 나웃.
1: 미디움 스피드 2 10 나웃. 아시아나 10에.
0: 브레아 스근드로 5000 라이트 헤딩 2 10 디스트로멘텐 5000.
2: 라이트 헤딩 2 10 디스트로멘텐 5000 코레네 705. 도쿄 프란치 코레네 705 컴파운 러닝 34 레프트.
0: 브레아 705 열한 람베 34 라이트 엑스펙트 아래 줄루 람베 34 라이트 앞으로.
2: Respect to IRS, Julu, approach runway 34 right, Korean 705.

0: 아시아나 원드로에 다음 라이트 헤딩 230.
1: 라이트 헤딩 230, 아시아나 원드로에.
0: 에피치 50에 다음 라이트 헤딩 340, 리듀 스피드 210.
2: 헤딩 340, 리듀 스피드 210, 에피치 50H.

0: 아시아나 바운드로에 리드 스피드 190 넣어.
1: 리드싱 스피드 190 아시아나 108.
0: LPH 5로에 리드 스피드 190 넣어. 젠디 스트로맨 10 6000.
2: 리드 스피드 190 젠디 센더 6000 LPH 508.
0: 다이너스티 106 리드 스피드 170 넣어. 메인텐 170 넣어. 안티르 7DME 컨택트 나리타 타 원바인 데시마 35.
3: See 170 knots and maintain 170 until 7. Contact 18835 C106.
0: Asiana 108 regional navigation direct to Temis. Maintain 5000 until Temis. Japanese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.
1: Regional navigation direct to Temis. Maintain 5000 until Temis clear and Zulu runway 34 right approach. Asiana 108.
0: LPH 508 regional navigation direct to Gina. Instrument 4000. Maintain 4000 until Gina. Get 4 Iris runway 34 left approach.
2: Direct to Gina, descend 4000, maintain 4000 until Gina, clear 534, lift approach, LPH 508.